꽉지 공도 반쪽만 뒤덮고 살리감이 냉장치에 척설이 휘문에다가 그 공사대를 맞춰 건강에 소멸하니 오늘 오신 여러분 반사가 되기로 백사가 여의로